0: 37세. 오늘 해 닌지 일삭으시. 나가서 지게 측 가까이 어쩐지 달세 에이 닌지 땅까지 천세선 일세. 이제 에이 나가선 일삭군래. 이 당가 주티는 제일건 레이 아주 스토리그리 지치고 이쪽 타월 조세야 타월 내주 에이 오치 위치 고자 이제 르그리얼 고자 고탈 따나 에이
1: 오
0: 에이 다 당가 주티는 예
1: 오
0: $45
1: 그 딱
0: 아 지치 지치 딱
1: 아
0: 제대 태양이 샀고 세븐드 파이브센 조직 진을 그다쳐라
1: 아 그네스 시티기노
0: 시그렛 태양이 샀고 톤이 휘지 됐래 에이 톤이 산 아딩고 노 조직 진을 어버지 시그렛 샀고 어버지 $2
1: Yeah.
0: Do we actually train to go on? It's all so good. Third sec. Didn't sell got third sec a gun day. Go you won't cut 2 years or to go gun. The kitchen is or the guy is it. Gahan trouble get hell. It's a good go on to Gashan day. Go you let Genji can he go. Try. Gain, 72 What's that? 그랬던.